0: 않아요. 그냥 과거 령크로 보지 집어 아유. 오늘 저 소소한 변신아.
1: 어, 내 등 도아랑.
0: 내 등 꼬다. 등 꼬.
1: 등 라오랑.
0: 이마 등 라오랑. 등 꼬.
1: 안 더 등 꼬 뜨마 샤랜 등 꼬야. 아줌마 장에 심시 등 라오랑.
0: 아줌마 등, 등 라오 까오라.
1: 등 라오 까오.
0: 예.
1: 差不多啦。
0: 我讲奇怪，我写起来呢，安尼怪怪安尼，规工无岗位啦，我伫个厝拢无啥咧岗位哩咧。
1: 应该是工伤多吧。